0: 아가, 아빠 일라 못신요. 누스라 라 못신요.
1: 아이, 라몬, 라몬, 라몬, 몬, 나, 나, 나, 나, 나, 아이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
0: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
2: 나,
0: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가빠가 뭐일라 가비상 바탈람 나가 바타고 미달리박요
1: 라몬 우스타나 우스타나 우스타나 우스타나 우스타나 우스타나